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으면 어디 이렇게 막 가서 찍기 찍기 찍기 찍기 샹촌기 조이다 뻥깡 바바 찌찌 찌기 찌기 찌기 찌기 뻥깡 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